0: fin de semana en Match 93.9.
1: Más pop.
0: Conéctate. Match.
2: 창이야, 좋아하는 랜덤 게임. 랜덤.